0: 괜찮아 줘. 아들부터 비비 맞고 걸리자이 와차반다 친구리고 괜찮아 줘.
1: 아니 가방이다 우리 국성 안녕 그날 땅고 하석니코랑 빵다 응급하디 대 당사자 메시를 써본 칸에는 하석미를 써본 거

아니 가방에 나올 때 걱정 아색 들었음 하중 면에서 잠은 칸을 내겨 아까 전에 아가 들어니 신의 의지원 때문에 거꾸락 반다 칸을 내겨 사라져 보인 동 메가하르스 딱기샤 걱정 뭐하러 칸을 내니 라스트로버크럭 드루부디 무르무샤가 인디안 밀리터리 아카데미 앙카 보롬 카크락테 하코토르노 함자기 샤몽 땅마니 마리 Miao Draconi, Deraduno, Indian Military Academy, Filchara Bachichar, Passing Out Peretni Bishinti, Barotni Shankrak, Budulni, Korok, Breda, Charsisakatal, Siklo Picharokno, Long Chokma, Melo, Bo, Mokokno Shaka. France Day, Slovakia, Kaini Hakator, Beremoni, Pula Beremo, Montebu Krokno, Nubunia Horo, France Ni. Nishato Tangi Shoika Nishato Tongai Barot Hakotan Lukurok by Bo Lam Sukjaka Montreogra, Professor Doctor Marisha Saka, Montreogra Nonimundi Tip Hang by Andy Hapang Tanai Bishi Chinirumi Hakotan Lukurok Nibishingo Shak Buju Sama Bangka Mia Agotalo Protest BGP Tang Logo Jugurajak Koktuma Tumarukni Tumo Bo Mokokno Shaka Kendroni Hapang, Lieutenant General

꼭지살리 살크상 저라오 디버저라오 녹리바게 르사봉따미 좀 아니 가봉이 다우디 북성 그나이 좀디 신입한다 사르사포인트 메가하르트 정따북 르사봉 녹 나라이 국내

아니 가방이 작대 걱정. 난 가나이 정고. 오젠 때문에 꼭 부럭 반다. 살아서 반다 말가 할도. 앙동을 빠산 능바이 되니. 어디 볼 저런이 진입 반다. 대기샤 저라던 거 성대 땅브레이 땅마록 흐사뿡 가나이만한 아이 맞던 거. 가클레오 나로 저토노. 대노 반도 그래서 뭐 그나 동작 그나 하느냐 이때 라스말라니 기사 걱정 마세요 그나 하느니 진이 보아가라고 니 꼭 아버지는 굳세 굳사냐 이 진이 아기니 라이브 모니 꼭 너무 해노 생기시 모이도 클라냐고 해야다 너를 담하니 완숙 이게 파이디 대당사라 쌉몽 녹미 바그이